0: 아무도 아이세가 로도교 내자 생만한 이다메라 오토라리디라 말이스다 이제 뭐아제 뭐지 하리디라다 이제 야라 이제 뭐 라자세야
1: 안내라 소리지 아 어이 깨자디 뒤에 놓으세요 투샤 이거 꿰세 에? 얘네 소지역 갈 라운세 와 에이 거수 이제 세 라면 부타이디 이거 꿰 야디 뒤에 09-71-13-5509 Autoservicio 8 de diciembre de Cristian Rolón y familia. Te ofrecemos carne de primera calidad, embutidos, pollo, pechuga, chorizo, bebidas en general, giros, recarga. Autoservicio 8 de diciembre te espera en el territorio social 8 de diciembre. 5 cuadras de la escuela del barrio San Isidro. Teléfono 0971-555-516. Autoservicio 8 de diciembre.

말해볼까요? 뒤에 너 해가는 에 알벨 세고 enviado mide yo soy cartero de Fermín Ávalo cartero de Fermín Ávalo nomás soy Albert.